0: can watch me girl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
1: 너는 내 별이잖아 얘 홍주니까 지금 매시던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밖에만